정말 이사에서 말씀을 따라와 받아라. 정말 고다신 가라지 말로에서 알피아 사나라. 그거 고다신 사나라 이렇게 알바신 거 많이 주셔서 이해하면서 원래 이렇게 사나 안 쓰여 하더라 내 거에 내 칼바카 마아바카 시아와 사와 그래서 사나라 너무 좋아 엄마 가고 있는 사나라 가고